불빛 생각, 오경희. 나이 들어서 이를까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다. 오늘 나는 30년 만에 내가 어릴 때 봄이 오면 나물 캐러 꽃 거꾸로 풀숲 이슬 함처럼이 휘적시며 다니던 고향 태양공사 류신대대 왕개골 풀밭에 왔다. 5월은 여기에 있었다. 풀이 없는 5월은 없다. 파란 주단이 펼쳐진 산야는 녹색 세계였다. 내 마음 열어주는 길을 따라온 곳. 류신대대 왕개골 풀밭. 빨간 상처의 새싹이 돋아난다나. 골골마다 발돋움하는 풀잎들. 내 발끝에 밟힐 듯 모여든다. 아마도 무언가 그리운 모양이다. 쑥, 미나리, 냉이, 소로지, 민들레. 그 이름 친숙해 풀잎을 만지면 초승달처럼 사르르 눈웃음 치는 게 풀뿌리도 서로 손잡아줄 것

바람의 애무로 새벽 니슬에 몸 씻으며 대낮이면 일광욕으로 몸 데우고 저녁이 오면 노을 스카프를 둘렀다가 밤이 오면 속립 키우는 푸르름에 생을 맡긴 목숨이여. 나도 풀숲에 들어가 절망을 숨긴 냉이가 되어 풀벌레들과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며 바람에게 응석 부리리라. 풀들이 이 땅에 나오는 건 경이다. 온 땅 밑에서 얼마나 많은 적막을 끌어당겨 감내해야 이 푸른 싹들을 밀어올릴 수 있었을까. 땅을 단단히 움켜쥔 풀뿌리, 생명력에 감탄한다. 내 동년의 발자국 찍힌 풀밭에서 봄과 나란히 풀밭 언덕에 앉았다. 달래, 냉이, 쑥, 민들레, 질경이, 소로지, 졸배, 능쟁이, 깜태풀, 그리고 이름 모를 풀들이 서로 손잡으며 가까이 다가앉는 모습이 똥마치 겨울에 많이 추웠지 하며 서로 위안의 마음을 나누는 상 싶었다. 어릴 때 향수가 묻어나는 풀, 너무 귀엽고 반가운 풀이어서 눈을 뗄 수가 없다. 갓 돋아난 풀도, 이슥한 풀도 찬찬히 들여다보니 바람에 찢겨진 잎, 벌레 낀 잎, 거미줄 얹힌 잎, 벌레 먹은 잎들이 있었는데 색깔은 하나같이 파르스름하게 봄물 들어있었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상처받고 살지만 그게 무슨 대수랴 싶게 불리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아서인지, 자연의 상태에서 전지의 기운을 받으며 살아서인지 하나같이 생명력이 왕성해 보였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햇빛이 주는 대로 반짝이는 풀들의 폼이 인간들의 삶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치 평화롭다. 신록의 산야를 내려다보니 어제 비가 내린 산야는 풀들이 푸르싱싱 봄바람에 신명이 났다. 풀밭에 앉아 잠깐 다리 쉬며 갖고 온 시집 몇 페이지 읽어보고 일어나 오솔길에 들어서 건너라니 갑자기 눈이 더 시원스러워지며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다. 오른편에 수줍은 듯 단정하게 달개비풀이 푸른 꽃잎 두 개씩 달고 무리지어 자라고 있었다. 파르스름한 연한 달개비풀이 너무 싱싱하여 뿌리채로 파다가 집 화분에 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야생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창조주가 쓸데없이 풀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텐데 남을 우습게 보는 교만 같은 건 풀에는 없다. 무엇을 성사하려고 대충 노력을 해보고 급급해하는 인간의 조급정서 같은 것 역시 풀에는 없다. 나서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떨구고 지는 데는 다 때가 있다고. 급해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풀은 저들의 느긋한 몸짓으로 인간에게 삶의 계시를 주는 건 아닐까. 엄덩을 견뎌냈다는 풀의 자부심이 대지를 바야흐로 파랗게 희망을 물들이고 있다. 내 마음에도 봄이 오면 파란 하늘 아래 잔잔한 바람이 일고 연녹색 풀물이 퍽 들어 싱그런 풀향기 펄펄 내겠지 싶다. 결점도 단점도 그대로 보여지는 풀 같은 사람이고 싶다. 풀빛은 아무리 보아도 눈이 아프지 않고 실증이 나지 않는다. 쑥 올라온 소로지 옆에 붙어 앉은 키 낮은 잎사귀가 동그란 이름 모를 풀은 무엇이 감격하여 울고 난 듯이 애련하다. 청개구리 두 마리가 펄짝펄짝 뛰어 그 동그란 잎사귀에 마주 앉는다. 왕개미 서너 마리가 소로지대에 오르고 있다. 나는 갖고 온 맥주캔을 따서 꼴깍꼴깍 몇 모금 삼키고 서로 이것을 나무라 맞이하는 풀들의 넉넉한 마음이 나부끼는 언덕 아래 풀숲을 바라본다. 톡쏘는 맥주의 쌉싸름한 맛과 야생풀들의 향긋한 냄새로 금방 머리가 단순해지고 맑아진다. 5월 아래 가장 갸륵한 것이 봄풀이다. 제 시간을 지켜 도단한 봄풀은 겨울을 다부지게 이겨내고 솟았다. 봄은 풀이다. 그대여, 풀이 없는 봄을 보았는가? 풀은 자연스럽다.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고 가식도 호세도 모른다. 잘나고 못나고도 없이 그저 자연에 충실할 뿐이다. 논도랑 옆에 엎드려 미나리 캐는 봄, 집집 창턱마다 진달래꽃 피는 봄, 풀물든 꼬리치마 끌고 오는 봄, 뾰족뾰족 풋마늘이 기도듬하는 봄, 그런 봄이 우리 삶의 모서리를 공굴려줄 무엇을 선물해 오는 건 아닐까.
절절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려온다. 손 내밀면 닿을 수 있는 소로지의 넓은 잎을 뜯어 아까 풀밭에 앉아 읽어보던 시집 책갈피 행간에 갖다 대고 손톱으로 쭉 그어본다. 잎을 긁어보니 밑줄이 파랗게 그어졌다. 나는 너무 좋아 이번에는 예쁜 풀잎들을 따다가 헝겊 가방에 펴놓았다. 풀잎을 예쁘게 펴놓은 뒤 돌로 콩콩콩 두드려 가방에 그 풀잎 모양새로 자연색 풀물을 들였다. 아, 완성작을 들고보니 하얀 헝겊 가방엔 한 폭의 수채화가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풀밭, 아니 고향의 풀밭에서 풀빛 생각이 꼴똑 담긴 나만의 풀빛 가방을 메고 섰나. 그 순간 그리운 사람을 만난 것처럼 가슴이 세차게 설레는 걸 어찌하랴. 오늘 30년 만에 고향의 풀밭에 오니 봄이 오면 온 땅이 녹는 것처럼 살면서 생긴 알력, 원망으로 딱딱해진 나의 가슴이 푹실푹실 풀어지는 게 아닌가. 내 마음 밭의 가리스마도 봄을 맞았다. 서로 다른 다양한 풀들, 조화를 이루면서 바람에 흔들리며 푸르싱싱 자라는 풀들을 보며 생명의 힘과 용기를 느낀다. 해는 뉘엿뉘엿 산등성이를 넘어서고 나는 서둘러 귀가를 재촉하고 언덕 아래로 내려오는데 무리지어 피어있는 마카레 꽃을 보았다. 잎사귀는 쑥갓과 비슷하고 꽃수는 황금색으로 되어 있고 하얀 꽃잎으로 단정하게 둘러져 있는 아하 그 모습 너무 산뜻하다. 비둘기 앞가슴을 연상케 하고 깔끔하게 붙여낸 계란 후라이 같기도 했다. 봄풀이 봄꽃이 유난히 깨끗하고 고운 이유는 아마 춥고 황량한 겨울을 이겨낸 까닭일 것이다. 삶은 풀처럼 내게 부여된 하루하루를 끌어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닐까.

노을의 변명, 류선희. 노을은 완벽하지 않은 하루를 위해 만들어진 변명 같다. 봐봐, 그래도 시작과 끝은 저렇게 아름답지 않는가. 노을을 보고 있으니 음악이 듣고 싶어진다. 아이는 아직 자고 있고 시계를 보니 남편이 곧 퇴근할 시간이다. 밥을 해야 되는데 노래가 자꾸 사람을 눌러앉힌다. 사랑에 대한 노래는 많고 그건 항상 어렵지만 어떤 것도 사랑에 대한 갈망을 막을 순 없다. 사랑은 순수하게 좋아하는 마음인 줄만 알았는데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다 보면 집착으로 바뀌고 주는 만큼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노을이 저렇게 아름다운데 왜 그건 그저 현상일 뿐이지? 왜 순간만 아름답고 노을은 끝내 지고 마는 것인가? 노을은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아니, 나의 한 모습만 사랑하지 말고 나의 전부를 보라고. 조용한 새벽,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뭉클해지지 않는가? 세상이 몽롱한 얼굴로 깨는 아침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열정으로 이글거리는 정오는 사랑은 아무나 할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나른한 오후는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삶의 권태들을 불러오기도 한다. 서쪽 하늘을 불태우는 노을은 끝끝내 삶은 아름답다고 세뇌시키려는데, 그건 아마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라는 의미일 것이다. 봄의 부활은 얼마나 신비롭고, 여름밤 나뭇잎이 희망에 흔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맑고 건강한가. 햇살이 내리쬐는 시원한 가을 바다는 어느덧 추억으로 가득 차고, 한겨울 끝없이 이어지는 밤의 고독은 아직 누구도 알 길이 없는데.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 안에서 키워가는 삶의 희망과 용기들을 보고 어쩔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게 되더라도 그대로 받아주고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과해 서로에게 닿는 마음의 파장들을 조금씩 이해해가고 세상에서 충돌하고 마찰되어 산란된 모습까지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고 지루하면서도 또 너무 고상해서 버겁기까지도 하다. 사랑의 내면은 일상이고 일상은 번거롭고 수많은 머리 아픈 일들로 가득하다. 일상의 허울을 벗은 사랑은 노을처럼 황홀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사랑하고 사랑하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불혹의 나이에 들어서서야 느끼게 된 사랑은 남에게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자신을 사랑해주고 대우해주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용기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봐도 사랑스럽고 멋지다.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하루를 충실히 살다 잠깐 사라져가는 노을에 하늘까지 아름다워지면 오늘 하루는 완벽한 세상을 가진 기분이 든다. 아주 소소한 것. 그래, 그런 것들로 일상은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우린 사랑을 발견하고 지금도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아이는 집에 들어와서 신발을 벗자마자 자석처럼 나에게 들러붙고 남편은 집에와 옷도 갈아입지 않고 소파에 박힌 채 내가 하는 밥을 기다리고 있다. 나는 가습기를 다시 켜놓고 딸의 의사놀이 환장 코스플레이를 하고 있다. 어디가 아프세요? 아이가 물었다. 배가 좀요. 혹시 장난감이나 손을 자주 입에 넣나요? 네, 맞아요. 그럼 뱃속에 벌레가 있어 꺼내야 돼요. 잠시만요. 딸애는 바로 배를 가르고 벌레를 집어내는 흉내를 내고 있다. 나는 그만 기절하여 눈을 희번덕거리고 아이는 그게 재밌다고 깔깔거린다. 오랜 연습 끝에야 가능해진 아이와의 놀이였다. 밥을 먹고 방금 설거지를 끝낸 나는 남편과 한바탕 다투고 말았다. 선풍기 바람 강도 좀 낮추라고 매일 말하는데 왜 사람이 그렇게 배려심이 없어 했다가 남편이 에이 짜증나 하며 바로 선풍기와 베개를 들고 다른 방에 가버렸다. 갑자기 정나미가 확 떨어져 버렸다. 밥을 먹고 우린 선풍기 사건 때문에 각자 다른 방에서 핸드폰을 했다. 냉전이 시작된 것이다. 딸애는 이방저방 뛰어다니며 놀다가는 내 손을 잡고 아빠한테 가자고 했다. 나는 안 간다고 뻑 소리를 질러버렸다. 울상이 된 딸애를 보니 미안해서 얼른 사과를 했다. 생각할수록 남편이 괘씸해졌다.
갑자기 저 태도 뭐야 하며 그 방을 지나치며 슬쩍 쳐다봤는데 핸드폰을 보고 있던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몸을 일으켜 내 얼굴을 살폈고 순간 나는 화가 싹 사라졌다. 자존심 때문에 다시 꼿꼿한 표정을 지으려는데 남편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하고 아주 순진무구한 표정으로 물어보니 결국 나는 참았던 웃음이 터져버렸다. 남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따라 웃었고 딸애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공처럼 뒹굴면서 웃어댔다. 슈퍼에 가려고 나왔다. 내려오고 나니 핸드폰을 두고 나온 게 생각났다. 집에 와서 돈을 보내준다고 해야지 하는 생각을 하다 서쪽 하늘에 피어있는 노을을 보고 반에 멈춰섰다. 그때 익숙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 입구 쪽을 쳐다봤는데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내 핸드폰을 들고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나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아무 말 없이 건네주는 핸드폰을 받고 남편은 여기서 기다리겠으니 혼자 갔다 오라는 뜻으로 딸애와 살구나무를 쳐다보고 있다. 얼마 전에 거기에 걸린 풍선을 보는 것이다. 내가 앞으로 걸어가면 노을도 내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우리가 사는데 배경이 하나 생긴 것이다. 서쪽 하늘이 불에 타고 있고 바람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중이다. 우리는 멀리서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렇듯 평범한 세상이 노을 하나로 황홀한 세계로 바뀐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나 하고 하나둘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다 표정이 밝아진다. 노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노을에 물든 자신의 삶을 보는 것이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물들이고 있다. 자기가 먼저 엘리베이터를 누르겠다고 딸애가 달려들어갔다. 남편은 말없이 내 손에 쥐어진 채소 주머니를 가져가고 나는 딸애의 뒤를 쫓아 달려간다. 우르르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안에서 수많은 삶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노을은 고맙게도 집에까지 쫓아왔다. 완벽한 하루였다. 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문학정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책임 편집의 주홍이, 제작의 리철욱이었습니다.

0: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신을 낮추고 물러나는 데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하는 마음이 많은 데서 생기며 허물은 잘난 체하고 남을 하찮게 여기는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하는 데서 생깁니다.
1: 눈을 조심하여 남의 잘못된 점을 보지 말고 입을 조심하여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조심하여 스스로를 탐내거나 속내지 말고 몸을 조심하여 나쁜 사람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나와 관계없는 일에 부질없이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0: 순리대로 오는 것을 거절 말고 순리대로 가는 것을 잡지 말며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고 지나간 일은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해하면 마침내 자기에게 돌아오고 세력에 의지하면 도리어 재앙이 따릅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습니다.
1: 네, 마음 다스림이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안녕하세요.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전명입니다.
1: 리처룩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을 만나볼까요? 어여쁜 내 사랑.

0: 아침 기상 후 이런 습관들은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래에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상세히 알아봅니다.
1: 기지개 펴서 관절 이완시키기. 네,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습관은 잠들었던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아침에 활동을 시작할 때는 낮에 움직일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때 몸 곳곳에서 혈액이 원활히 전달돼야 하는데 기지개는 전신에 혈액이 잘 돌도록 돕습니다. 기지개를 펴면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압이 다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지개가 자는 동안 굳은 근육과 관절을 이완시키기도 하는데요. 이는 기상 후 갑자기 움직여 발생할 수 있는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을 방지합니다. 네, 다만 기지개를 펼때 과하게 몸을 젖히는 것을 피해야 하는데요. 밤사이 담 증상이 생기면 기지개를 펴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미지근한 물 마시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 혈액 순환이 잘안 됩니다. 특히 자는 동안에는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상 직후 물한 잔을 마셔주는 게 좋습니다. 혈액과 림프액의 양을 늘려 체내 노폐물을 원활히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는 30도 좌우의 미지근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시면 자율신경계를 과도하게 자극해 부정맥 등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시원한 물을 마시면 체온이 더 감소하고 위장 혈류량이 떨어져 소화액 분비 저하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1: 네, 반신욕으로 긴장 풀기. 반신욕 역시 혈액순환을 촉진하는데요. 반신욕은 따뜻한 물에 하반신만 담그고 목욕하는 방법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근육의 긴장도 풀어져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데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 혈압이 내려가는 효과도 볼수 있습니다. 반신욕을 할 때에는 한 번에 많은 물을 받지 말고 욕조의 3분의 2 정도만 물을 채웁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시간은 20분에서 30분 내외가 적당합니다. 뜨거운 물에 너무 오래 있으면 땀을 흘리고 체내 수분이 손실돼 오히려 체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0: 산책으로 독소 배출하기.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은 혈액, 림프 순환을 돕고 체온을 올려 땀으로 독소를 배출합니다. 특히 하루 대부분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사람일수록 산책을 통해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30분 이상 걷고 돌아다니기 어렵다면 제자리 걷기라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0: 네, 목다 남은 음식들 애들을 주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요. 목다 남은 음식물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이 생길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아래에 남은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보관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 피자의 경우 구울 때 열로 일부 식중독균이 제거되더라도 조리 후 실온에 오래 두면 다시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피자는 조리 또는 배달 후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하고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덮개로 덮어둬야 합니다. 남은 피자를 냉장고에 넣더라도 세균의 성장만 막을 수 있고 완벽하게 안전한 환경은 아니므로 2날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치킨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조리된 치킨은 식으면 쉽게 상할 수 있습니다. 치킨에는 수분과 영양이 풍부하고 산성도가 낮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치킨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가능한 빠르게 덮어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실온에 2시간 이상 놔두지 말아야 합니다. 냉장 보관할 경우에는 최대 3일까지 섭취가 가능합니다.
1: 쌀을 활용한 요리도 식중독 위험이 높습니다. 생쌀에 존재하는 포자는 열에 강해서 가열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며 그 영향으로 식중독 증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볶음밥, 리소토, 브리토 등 익힌 쌀 요리를 보관할 때는 조리 후 최대한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해야 하며 보관 시간은 24시간을 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네, 통조림 음식의 경우 공기 중 세균 오염을 막기 위해 덮어서 냉장 보관해야 하며 플라스틱이나 유리 용기에 옮겨도 괜찮습니다. 네, 토마토처럼 산성이 강한 통조림 제품은 5일에서 7일 정도 냉장 보관이 가능하지만 산도가 낮은 고기, 생선, 채소 등은 최대 3일까지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음식이든 냉장 보관한 뒤에는 가급적 하루 이틀 내로 빠르게 섭취하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1: 계속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음식 네 가지를 알아봅니다.
0: 네, 그 첫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네, 이 성분은 뇌세포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 저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주 2에서 3회 정도만 챙겨도 충분합니다. 구이나 조림으로 먹어도 좋고 훈제 연어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간편합니다. 생선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럽다면 레몬즙을 곁들이면 훨씬 깔끔해지겠죠?
1: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비스, 다초 같은 견과류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하루 한 줌, 즉 20에서 30g만 꾸준히 섭취하면 충분합니다. 단,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설탕이 많이 들어간 제품보다는 생견과류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0: 네, 세 번째는 베리류인데요.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같은 베리류는 색소 속에 안토시아닌이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해 기억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아침 요거트에 토핑으로 올려보세요. 그리고 스무디로 갈아서 마셔도 좋고요. 제철 과일을 섞어 먹으면 더 다양한 영양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맛 덕분에 아이들도 좋아하는 뇌 건강 간식입니다.
1: 네 번째는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는 엽산, 비타민 K, 루테인이 풍부합니다. 엽산은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을 주고, 루테인은 뇌와 눈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매 끼니에 채소 반찬을 한두 가지 곁들이는 습관을 들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샐러드, 나물무침, 녹즙, 스무디 등 활용 방법도 다양합니다. 특히 케일은 뇌 건강뿐만 아니라 간 건강에도 좋아 두루 챙기기 좋은 채소입니다.
0: 네, 끝으로 신장 건강을 망치는 일곱 가지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액상과당과 과도한 설탕입니다. 네, 신장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의외로 소금이 아니라 과당이라고 하는데요. 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세포 에너지를 급격히 소모하며 부산물

0: 로 요산을 만듭니다. 네, 이 요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적으로 신장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는데요. 탄산 음료와 과일 주스는 신장의 가장 큰 적입니다.
1: 두 번째는 가공육과 햄입니다. 소시지, 베이컨 등 가공육에는 보존제인 인산염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첨가된 이는 천연식품보다 흡수율이 100%에 가까워 신장 혈관을 딱딱하게 석회화시킵니다. 입에는 달지만 신장에는 쓰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0: 네, 세 번째는 비유지방 커피 크리머. 네, 커피 믹스에 들어가는 크리머에는 티타늄 디옥사이드 같은 화학 첨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은 신장 여과막의 투과성을 변화시켜 단백뇨를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믹스 커피보다는 블랙 커피를 권장합니다.
1: 네 번째는 통조림 식품입니다. 통조림 내부 코팅제인 BPA는 호르몬 교란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독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보존력을 위해 들어간 엄청난 양의 나트륨은 혈압을 올려 신장을 압박합니다.
0: 다섯 번째는 짠 장아찌와 젓갈류입니다. 우리 민족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짠 음식은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혈류량을 늘리고 콩팥 사구체의 압력을 높입니다. 이는 마치 노후된 파이프에 강한 수압을 거는 것과 같아 결국 파열을 불러일으킵니다.
1: 여섯 번째는 알코올입니다. 술은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을 방해해 탈수 상태를 만듭니다. 신장은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노폐물을 걸러낼 수 있는데 술을 마시면 필터가 뻑뻑해져 고장이 나기 쉬워집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스포츠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인데요. 고강도 전해질과 카페인, 당분이 섞여 있는 에너지 드링크는 신장 대사를 과하게 촉진합니다. 특히 운동 후 신장이 예민해진 상태에서 마시는 고농도 전해질 음료수는 신장에 큰 무리를 줄수 있습니다.

노래 내 고향 샘물 띄워드리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과 제작의 이철욱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합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